0: 민수, 벌써 이틀째야.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?
1: 아, 연대장님.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, 나 허리가 안 좋아. 아, 동지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. 아.
0: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.
1: 아니, 뭐 그게 잘못됐어? 아,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한 거 당했어. 밤에 진지해 있는 거 위험하다고.
0: 야, 이 새끼야.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? 넌 군인이야, 군인!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.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골 날려버렸어.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.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타장을 옮기려고 할 거야. 당장 진지로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.
1: 저 하지 말아요.
0: 다신 도망칠 생각하지 마. 미칠사단 31연대 배일대위가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.
1: 알겠어.
2: 아, 나 어떡해.
3: 동료만.
4: 아,
3: 동료만. 咱们 那个 伤员啊, 一批一批的 往下撤, 啊, 咱们 轻伤的 先护送 那个 重伤员 往下撤。
4: 明白了吧？明白，明白。对对对，指导员，你这不指挥战斗，跑这干啥来了？过来看看，
5: 啥里边去？来来来，我先扶你上。慢点，慢点，没事没事没事。哎，你看吧，这伤啊，得到后方医院去治。
4: 所以您，您瞎掏地吧，瞎什么高地？后方医院才通知。轻伤不下火线，知道不？这就是轻伤不用下火线。伤重不重您自己还不知道？这两天走路都不利索了。我自己当然我自己伤，我当然知道了。腿脚不利索那时候我不愿意走。那多年的厨子还能让眼给齁着？你可别在搁这给我做思想工作了。你的思想工作做的呀，就跟那个。
5: 外国那个面包似的，外国人治包子，一点味儿没有，那可好吃了。没吃
4: 过呀，你别让我笑了。哎呀，真的，您就先下去吧，这伤啊，早治早好。这些个伤员们，明天都能撤下去了。那这样，明天我跟最后一个伤员一块下去，行不行？
5: 说好了，
4: 肯定的。

0: 사단장님.
1: 김중영, 또 무슨 일이야?
0: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.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1: 포격 다 멈췄잖아.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. 야, 빨리빨리 움직여. 어?
0: 사단장님!
2: 괜찮아, 괜찮아. 어?
0: 마셔, 마셔. 괜찮아.
2: 물 일로 와, 마셔. 아이. 한 잔, 한 잔, 한 잔. 어?
3: 씨발,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, 진짜. 어?

0: 소령 김인표.
1: 오늘 중공군의 포대 심상치 않았어.
2: 지금 도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
1: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.
0: 씨발 족같네 진짜. 야 참호 공사하러 가자. 씨발. 네. 네. 아 귀찮았어 진짜.
3: 공사는 하자. 아, 빨리 빨리 해.
4: 아, 果然 如军长所料， 他们上阵地来修复被炸的工事。
3: 빨리 빨리 하자. 어?
4: 这正是军长想要的效果，下一轮火力覆盖。 将极大地杀伤敌人部队，为坑道部队收复阵地创造有利条件。잘
3: 좀 하자.
4: 不谈心。是。 段先锋呼叫炮兵。 段先锋呼叫炮兵，我在597高地观察到，敌人正在加固阵地。
5: 再来一轮火力覆盖。